0: 빵짱 예의 존.
1: 내가 들어가고 살인 사파에서 스콘 스파이스 빵가 온 건강이 쓰바라이.
0: 빵짱 예의 존.
1: 뭐다무 필요한 임포트 유로칼 건강한 바가이 사카로와카.
0: 빵짱 예의 존.
1: 바라서 반은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서 왕고각 바라서 베이비.
0: 빵짱 예의 존.
1: 이 먹어 먹어 그런 프레스카 하길라마스 고카스 벤데 구아토라스.
2: Choy, iole ko ni Danay Choy. Agin bakal ko nga kapal shirt si Imo Choy.
3: Ay, toto. No return, no exchange na na.
2: Exchange? Mayo pang bayo. Hindi na pwede mo bayluhan. Ang biga, kuya. Kadasig lang ko ibaylo sa iban.
4: This is your MOR safety tip. Never hold someone else's bag. If someone asks you to just hold this for a second, don't do it. Many scams start exactly like that, small requests that lead to bigger risks. Your safety comes first. Politely decline and keep your distance. Smart safety starts with awareness.

0: 빵짱 예민촌.
1: 야도 소리가도 살인 사파이즈 스쿨 스플라이 스파가운 가가미 스플라이.
0: 빵짱 예민촌.
1: 뭐다 뭐 필요한 인포트 로컬 금방 바다 있어 칼로워커.
0: 빵짱 예민촌.
1: 바라사다는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사 광고 각 바라사 베이비.
0: 빵짱 예민촌.
1: 이 방금 말한 그런 프레스카 하길라 마스 고카스 24 horas.
2: 초이! 마할 마 고초 엘렉트릭 판 초이!
3: 아노 클라싱 엘렉트릭 판?
2: 아이 초이! 막 스테디 랑! 아니 니네 막 띄욕띄욕 사이 판!
3: 대단한!
4: The year is 1968, and this song is number one.